나스로키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시간이신 것 같아 빠르게 인피니트 솔로곡들 골라봤어요. 힘내봐요 하시면서 인피니트의 하얀 고백 말고 고백 이성열의 소행성, 동의 아프리카, 김성규의 컨트롤, L의 내가 아니어도 좋아, 남우연의 너만 괜찮다면까지 신청곡을 주셔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인피니트가 여섯 명인가요? 나스럽게님 짱. 이때 또 올 거죠. 한가할 때. 네, 바빠도 오세요. 모두 준비해 전해드리고 올게요. 고마워요.

제가요, 우리 돌림이 지금 검사하러 입원하러 가는데 힘내라고 힘내라는 노래를 네 곡 준비했는데 트로트는 아니겠죠. 일단 동현의 힘내라 김대리. 김대리는 아닌데 너 뭐니? 힘내라 이쁜 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대굴대굴 눕눕의 힘내. 이건 좀 왠지 우리 이쁜 돌림 노래인 것 같아요. 그죠? 7.8기의 힘내 라는 곡과 커피소년의 힘내 준비했습니다. 힘내세요.

커피 소녀 목소리가 참 좋네요. 힘내 하는데 정말 힘이 불끈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조용히 날 것 같습니다. 신수영 고래님 반갑습니다. 추천 감사드려요. 프리멜로의 친구인지 애인인지 흐르고 있어요. 소심한 오빠들의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준비했고요. 에스프레소의 그대는 내 전부, 안녕하신가영의 내가 좋아, 바닐라 오코스틱의 나 요즘, 토이엘라의 달콤하게, 포스트맨의 커피 한잔 할까,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까지 준비해드리고 옵니다.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난 다녀갑니다. 날씨가 이제부터 더워지겠죠. 아침부터 비가 올 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하늘이 너무 맑은 편입니다. 그러게요. 요새 기상청이 잘 안 맞아요. 하루 종일 비가 없다가도 어느 순간 비가 생겨서, 아니죠, 비가 오고 나서 비가 생기고 비가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네, 그래요. 아니면 맑은 하늘에 또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기상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날씨를 예측하기가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분들도 참 고생이 많으시겠죠. 장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우리 꽁지님께서 트와이스, 아이브, 선미, 스페이스 A, 타이푼의 노래까지 다섯 곡 청해 주셔서 뒤로 이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할 일도 천천히, 더우니까 천천히 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챙겨가면서, 네, 그렇게 하세요. 요새 컨디션이 별로이신 것 같은데, 네, 우리 꽁치님 건강 꼭 잘 챙기셔야 합니다.

꽁치님의 신청곡 모두 준비해 드리고요. 90년대 노래를 조금 더 준비했습니다. 롤라의 3-4 흐르고 있고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여름이 지났는데 너무 더우니까. 주스의 여름 안에서, 원투의 달빛, 창가에서 2003년 버전, 박미경의 이브의 광고, 유피의 뿌요뿌요, 이오에스의 넌 남이 아냐까지 전해드리고 나올게요.

Listen.

밥 먹고 설거지하고 밥도 안 쳐놓고 왔습니다.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에이프릴의 봄의 나라 이야기,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다이아의 왠지, AOA의 빙글빙글, 우주소녀의 비밀이야, 두 번째 신청 하트콩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고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반갑습니다. 리즈니의 러버테, 오마이걸의 내 얘기를 들어봐, IOI의 드림걸스 신청해 주셔서 두 분의 신청곡 모두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참 잘하죠. 우리 루미님께서 소 한번 몰아봅시다 하시면서 환희의 가슴 아파도 박효신의 바보, 태희의 사랑은 하나다, 조재지의 모르시나요, 휘성의 안되나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모두 준비해 드려요. 소차요? 어디? 저기 한계령에 소 넘어갑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래요. 노래 모두 준비해 전해드려요.

나스럽기님 다녀가 주셨어요. 윤두준의 론리 나잇, 양요섭의 내가 없는 곳, 송동운의 비스트 멤버 이름이 다 있네요. 오늘도 용준영의 그대로일까, 이기광의 웃으며 인사해, 장현승의 차가운 너의 손을 감싸주고 싶어, 빠르게 비스트 하이라이트 솔로곡 올리고 점심시간 기다릴게요. 힘내봐요 하셨는데 점심시간인데 밥 먹으면서 듣나? 그래요. 밥 먹으면서 들으면 딱일 것 같은 시간이긴 하네요. 맞점하세요 우리 나스로키님. 점심 먹고 한숨 푹 자고 또 이따 봐요.

필사만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극장미님. 하늘은 파란 부산 날씨네요. 비가 오늘도 오진 않을 듯 합니다. 왜 목이 아프죠? 그리고 여전히 덥습니다. 밥 먹으러 식당 가는 길인데 메뉴는 제 마음에 들지 않네요. 고기 반찬이 없어서. 메인이 삼치구이인데 개인적으로 삼치를 안 좋아해서. 생선 좋습니다. 저는 생선구이 되게 좋아해요. 뭐든 구워주면 되게 잘 먹는데 집에서 굽긴 좀 그래서 간혹 생선구이 모듬을 시켜 먹어요. 그래도 먹어야 일하죠.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나이 먹을수록 고기보다는 생선이 더 좋아요. 생선 많이 드세요. 생선구이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요. 신청하신 곡 민열이네. 당신과 만난 이날. 이지훈의 노래해야지. 김경호의 사랑했지만 준비해드리고요. 목이 왜 아프죠? 나는 애써 굳은 생각. 목 캔디를 하나 먹어야겠네요.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댕겨왔어요. 여권 민원실이 한가해서 금방 끝났어요. 중간에 버스 갈아타면서 늘 방문하던 순댓국 집에 들려서 한 그릇 했어요. 버스 갈아타면서 있는 곳이군요. 다음에는 그 옆집 도가니탕을 먹어봐야겠어요. 사실 순대국밥보다는 도가니탕이 더 몸에 좋죠. 우리 나이에는 그런 거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도가니탕 많이 드세요. 와우님. 장미님도 왔점 하시고요. 청소하면서 방송 잘 들을게요. 저는 어제 베이컨을 계란에 묻혀서 붙여놨거든요. 그거랑 밥 먹었습니다. 그거랑 김치볶음이랑 해서 밥 먹고 밥도 해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김동률의 감사,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이승철의 들리나요 신청해 주셨는데 이승철의 들리나요는 음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송승헌의 테마를 쓰인 이승철의 듣고 있나요가 뭐 어쩌저쩌고 뭐 이렇게 나와서 이승철의 듣고 있나요를 네 준비했습니다. 들리나요는 태연이나 이승기 노래, 태연 노래 아닌가요? 오늘 뭐 자꾸 까먹고 자꾸 생각도 안 나고 그래요. 뇌가 비었나 봐. 여튼 두 분의 신청곡 이렇게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여튼 밖에 덥죠? 잘 다녀왔다니 약간 쉬면서 천천히 청소하세요.

신청곡 모두 준비해 드렸습니다. 목이 아파서 목 캔디를 하러 오고 있대. 발음이. 지금 날이 너무 더워서 90년대 댄스곡을 몇 곡 올려놨어요. 듣고 올게요.

숟가락질 못하면 밥 먹기 힘들죠. 특히 생선 먹을 때. 우리 필사마님 오늘 젓가락질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에 계시는 SY짱님께서 제 선곡이 오늘 선곡이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DJ 덕에 디워시와 춤을 흐르고 있고요. 거북이의 빙고, 쿨의 운명, 더 자두의 김밥도 좀 말아주고, 자자의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자다가 또 너무 많이 가면 곤란한데 말이죠. 그죠? 원타임의 핫뜨거, 김부영의 풍요 속의 빈곤까지 전해드리고 다시 나와보겠습니다.

신청곡 모두 신청곡 전에 먼저 전해드리고 또 댄스곡 갈게요. 자, 우리 꼬미남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민 누나. 핫쇼핑, 핫쇼핑. 핫쇼핑. 세 곡해서 8분짜리입니다.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바빠요? 한가하구나. 날씨가 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꿉꿉하면서 되게 더운, 일하기 되게 귀찮고 짜증나는 그런 날이에요. 그죠? 내일?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부터 여기 비 소식이 있던데, 또 주말 내내 비가 온다고 해서, 일할 때도 힘들겠어요. 저는 비가 좋은데, 우리, 꾸미남님이나, 선인의 추억님이나, 배달하시는 분들, 아니면 혹시 우리, 아니, 혹시란다. 이상한 말이 자꾸 튀어나오죠. 네. 우리, 국수공장장님처럼, 밀가루 만지는 일 하시는 분들, 습도가 높으면 안 되는 거,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은, 네,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더우니까 비가 와야 되는 건 맞는데, 또 비 오면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또, 근데 또 너무 더운 건 또 너무 싫고, 비가 와야 좀 시원해지긴 하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쵸? 네, 신청하신 곡 윈터의 처음 본 순간, 송은혜의 두근두근 내 마음, 리지의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 주제곡, 네, 세 곡 신청해 주셔서 준비했어요. 오늘 저 혼자 방송 다 해서 네, 노래는 넉넉하게 담아주셔도 다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신청곡은 1시간 반에 한 번씩 다녀가 주실 수 있고 편안하게 다녀가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제 선곡 들으셔도 돼요. 90년도 댄스곡도 준비했고 요새 최근 댄스곡도 준비해놨고 또 탑백에서 네, 또 좋은 노래도 뽑아놔서 대충 그렇습니다. 어? 듣고 있었어? 우리 국수? 그래요. 고생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국수님이들 너무 고생해서 좀 빨리 시즌이, 더위가 가야 시즌이 끝나는데, 어제도 말했다시피.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엣지가 아니라 하츄 핑 웨스트 곡들 전해드려봤습니다. 김부영의 풍요 속에 빈곤 흐르고 있고요.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디바의 왜 불러, 투트의 1과 2분의 1, 엄정화의 디스코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90년대 노래 들었으니까 이제 요새 노래 들읍시다. 요새 많이 듣는 댄스곡도 준비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새 나온 노래는 가수도 영어, 제목도 영어, 아주 그냥 그래요. 하여튼 신나는 시간 조금 더 이어갈까요?

꼬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오늘따라 콜이 저조합니다. 일찍 퇴근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게요. 날씨도 애매하고 날씨가 잔뜩 흐렸는데 비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비가 내일부터 잡혔었는데 또 보니까 내일부터 잡히긴 했는데 그래 내일 아침부터 비가 오네요. 오늘 엄청 흐린데 되게 습하고 더워요. 지금 여기도 한 32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뭐 직접 여기 방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오늘따라 콜이 저조하면 이럴 때는 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네, 이렇게 덥고 콜도 별로 없고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편안하게 또 몸을 위해서 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귀인의 톡 여름이 터져 남정의 바다의 왕자 냠냠 사운드의 시크릿 작전 러브비 사운드의 노이즈 캔슬링 빈의 럼미 럼미까지 신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했습니다. 살짝 졸리려고 그랬어요. 신청은 없어갖고 멘트 안 하고 있었거든요. 목이 아까 좀 아파갖고 목캔디를 하나 먹었는데 이거 목캔디도 약이라서 제가 먹는 목캔디는 그 약국에서 파는 약이라서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방송이 또 3시간 있기 때문에 멘트를 좀 아끼려고 멘트 안 하고 있었어요. 여튼 신청곡과 사연에는 멘트 모두 합니다. 여러분 네, 편안하게 다녀가 주시면 되고요. 네, 우리 꼬미남님 신청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퇴근길입니다. 퇴근길을 음악과 함께 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어제 제가 신곡을 못 받고 잤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신곡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준하영의 오늘, 이세준의 바리게이트, 김나영이 아니고 김나경입니다. 김나경의 기대라는 것까지 세 곡 신청해 주셔서 모두 뒤로 준비해 뒀습니다.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노래 쭉 많이 틀면서 간혹 멘트하면 저 할 거 다 하면서 밥도 먹고 중간에 하면 덜 힘든데요. 어제처럼 또 저번처럼 그렇게 방송을 쭉 이어서 하고 또 집안일을 어제 신랑이 집에 있어서 저녁을 방송만 하고 밥을 제대로 안 차려준다 뭐라 할까봐 불 앞에 한 2시간 있었더니 거의 기절해서 네, 어쨌든 멘트를 많이 하면 힘을 드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필사마님 신청곡과 함께 잔잔한 노래들을 좀 담아두었습니다. 저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또

중간에 밥을 또 먹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을 먹었으니까 이제 점저를 먹고 와야겠죠. 밥을 좀 챙겨 먹고 그리고 올게요.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잠깐 누웠는데 푹 잤네요. 나도 자고 싶다. 이제 저녁 준비 모드로 들어갑니다. 고기 잰다는 걸 깜빡하고 잤어요. 장미님도 맞저녁 하시고요. 오늘 너무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미님이 계셔서 제가 행복해요. 저녁에 그래서 고기를 드신다는 거예요. 햄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뭘 해먹죠 또. 고기나 구워 먹을까? 고기 2팩 남았는데 고기나 구워 먹어야겠어요. 김치볶음 것도 좀 남았으니까. 자전거 타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엄정화의 슬픈 기대 아이의 아이요의 라일락 거미의 구름이 그린 달빛까지 네,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저녁 맛있게 하세요. 와우님.

신영재의 그댄 꽃, 권진아의 집에 같이 갈래, 정혜원의 샤르르르, 펀치에 좋겠어 신청해 주셨어요. 준비해 드리고요. 꼬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세 번째 신청합니다. 잠시 추억 노래. 추억 노래 좋죠. 90년도 2000년도에 때, 그때는 20년도가 아니고 2000년대 그때 수빈이는 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하시면서, 저는 93년도에 졸업했는데 수빈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TMB의 기도, 비어네이퍼의 영원, 정효빈의 내 안에 그대, 이수영의 덩그러니, 네, 요 곡들은 다 리메이크 곡이죠. 그리고 키스의 여자이니까까지 신청해 주셔서 모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내딸이 왔어요. 노래가 계속 조용한 곡이 나오니까 좀 졸게 되는 것 같아요. 좀은 졸다 깨다 그러는 거죠 뭐, 그죠?

손 붙잡고 다시 놓아주고파. 나 처음 태어나 알게 된 살아갈 이유, 소중한 걸 몰라 익숙함에 속았던 이유. 그 시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대의 손을 붙잡고

하늘호수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빛이 흐리겠고 여러 지역에 비가 와서 소나기 소식 있는 곳도 있고요. 현재 강한 비가 집중되는 경남 창원에 시간당 35mm로 세차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전 무렵이면 수도권과 강원 북부로도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내리는 비의 양은 강원 남부와 영남, 전남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 충청과 호남에 최대 70mm 예상됩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최대 50mm 정도겠습니다. 비와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등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일부 지역은 시간당 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수해 복구가 한창인 거제와 통영에는 적은 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주의해야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 발효 중인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와 대구 31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비가 내리며 서울의 낮 기온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서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그래비 J-POP, 가자 전차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 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구소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사연 나스로케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에 어쩔 수 없지 뭐. 아이콘에 죽겠다. 스트레이키즈의 미로 청해 주셨습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힘내보아요. 네. 반갑습니다. 나스로케님. 네,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 주 동안 바쁘게 달려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지만 오늘 하루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힘내보고요. 신청곡들처럼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나스럽게님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요. 행복한 주말 맞으세요. 오늘도

0: 지나간 시간 속의 추억, 그 안에 담겨있는 기억, 지금까지.
1: 여홍수님 다녀가 주셨어요. 청해 주신 곡 쿨의 한 장의 추억, 써니힐 너는 모르지. 안녕하세요 터보님. 어제 아기가 이유식한 이후로

응가를 엄청 한 날이었어요. 응가 닦이느라 하루가 다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날이었습니다. 아기는 잘 먹고 잘 싸네요. 밤잠만 안 깨고 조금 더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기 데리고 오가몰리라는 아기 프로그램 들으러 기하 커뮤니티 가는 날이에요. 아기도 신나고 저도 바람 쐴 수 있어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아기 응가 닦아주느라고 하루가 다 갔다니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어놨는지 상상이 안 되네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면 힘든 만큼 또 흐뭇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기와 함께 오감 프로그램 가는군요. 근데 지하 커뮤니티가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예, 하여간 야옹스님도 잠시 바람 쐬면서 기분 전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아기가 밤에 조금만 더 푹 자줘서 야옹스님도 편안하게 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기와 즐거운 시간 보내고요. 금요일 하루도 기분 좋게 보내십시오. 행복하세요.

와우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터보의 나 어릴 적 꿈, 임창정,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님, 8월의 마지막 불금이에요. 오늘 저의 불금 일정은 치과 가기. 아픈 건 아니고 정기점검 있어서요. 체크 잘하고 올게요. 터보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터보님. 와우님 오랜만에 게시판에서 뵙네요. 애들 방학 중에는 도움 불출하셔서. 8월의 마지막 불금인데 치과 정기검진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시는군요. 뭐 아픈 것 없어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이 관리하는 데는 제일 좋은 거죠. 오늘도 꼼꼼하게 잘 점검받고 오세요. 벌써 8월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네요. 남은 오늘 하루는 가볍고 기분 좋게 보내고요. 검진도 잘 마치고 편안한 주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우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정인 연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KC의 나의 바다, 에즈원의 사랑해도 될까요, 빈센트 블루의 100가지 고백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여긴 날씨가 어제 저녁부터 비가 내려요. 오늘도 종일 비가 온다네요. 오후에 아들 감기약 계속 먹여도 그대로이고 오늘도 갔다 와야 되는데 하필 비가. 하하하. 저도 가야 되고요.

갈 때는 버스, 올 때는 택시 타고 와야겠어요. 오늘은 비도 오고 나갔다 와야 되고 힘든 날 되겠네요. 이번 한 주 수고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네. 비가 오는데 아이까지 데리고 병원 다녀와야 한다니 아무래도 힘든 하루가 되겠는데요.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도 차도가 없다니 마음도 많이 쓰이겠어요. 이번 감기가 좀 그 코, 목 이렇게 그쪽으로 좀 오는 유행인 것 같던데요. 약간 한번 걸리면 안 떨어지고 오래 가더라고요. 네, 진료 잘 받고 얼른 컨디션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날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 가는 길 미끄럽지 않게 조심하고 택시 타고 돌아올 때도 편하게 잘 들어가세요. 이번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 잘 마무리하고 주말에는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쉬는 시간 가지길 바랄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순서가 좀 꼬였네요. 필사마님 사연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노래를 예, 구름이 썬데이니 걸 먼저 올려놨네요. 그러면 사연을 또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라조의 슈퍼맨, 듀코의 슈퍼맨, DJ DOC의 슈퍼맨에 비해 정해주셨습니다. 듀크의 슈퍼맨은 피처링이 강수지네요. 이런 노래가 있었나? 들어보면 혹시나 알지도 모르죠. 일단은 좀 저는 생소하네요. 또 다른 힐링거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주셨어요. 캠핑이라는 좋은 쉼표가 있었는데도 요즘은 예전만큼 마음이 풀리지 않는 모양이죠. 오래 즐기던 것들도 어느 순간에 조금씩 마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너무 억지로 예전의 즐거움을 되찾으려고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의 마음이 원하는 새로운 뭔가를 천천히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뭐 꼭 거창한 취미가 아니더라도 잠깐의 산책이나 뭐 음악 같은 것도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또 새로운 힐링거리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금요일이에요. 오늘 하루는 조금 가볍게 보내고 주말에 마음 편히 쉬면서 새로운 즐거움 하나 찾아보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세요.